0: 엑스플로한테 한번 오래 갔어요.
1: 누구누구가?
0: 이랬던데 일반만 발표해 보았어요. 아니 발표를 후가 안에 발표를 하길래 했어. 아니 발표를 또